아프리카 상태부시소 기아즈카 아프리카 이 이미지 카르페티코 비가틴다 사테키코 수무사 예티 카르페티코 카르페티코 파사리 예티코 로고 헤나나 비스무하라 예티 카르페티코 카르페티코 시무사